0: 到了，你什么时候回来呀？哎呀，
1: 我最近比较忙啊，就不回来了。
2: 儿子，别老忘啊，咱俩连钓到鱼了。等你回来吃啊。啊，
1: 下次，下次吧啊。
0: 新年快乐！
3: 新年快乐！
1: 起码手机上是下雨了。哎，好，儿子，咱俩好久没在一起下棋了，今天陪老爸下一局。哎，爸，我先接个电话啊。喂。
4: 妈妈，没事，这咱们是好，来，宝宝，
5: 每次都这么着急走，也不多住几天。还有些事要赶回去处理，下次吧。
6: 爸爸，怎么每次都是下一次啊？
4: 对了，爸，下次回来看。
6: 没事，那就下次回来吧。
4: 别干了，儿子说。
7: 他下次回，今天我就不回家了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回，下次一定
0: 爸爸，
1: 爸妈，这次不走了。妈，
2: 不走了哈。
1: 爸，哎，
3: 走走走
4: 走走走，
1: 妈，哎，快快快，爸，慢点啊。
4: 喂，哎呀，六岁，你走了你啊？
5: 妈妈，
6: 你爸来啦！
0: 大家好呀！
7: 怎样的人生才算成功？是光鲜亮丽的职场精英，还是去探究未知的无穷奥秘？倾听内心的声音，视频双手塑造无限可能。靠敏锐感官构建极致精度，希望指尖雕琢出平凡的璀璨，以直觉恣意挥洒心中的绚烂幻境。成功不止一面，成就多彩人生。职业教育，成就无限未来。